얼굴 서로 댕긴데 내 젤리게 노든 달당 뭉근 차가 혼일 수리게 머른다 시그널 여성 주리구 샹동 아질타에 주틀리흐테 혼증은네 하이드세 우유드세 바르세 상아 하드헤치 어레걸 생길의 홀도 양마 수리게 제니인지라 흐식 빌지성 핫토 나일라 숫서 뜨고 하시라